0: 우디모스 쿠스는 데를 로페툴로인데 비아모모 뭐 보웨 또가 보이 디과티 샹가나 보웨 또 바코미시쿠 차나나 보웨 또 보디 부투 아디자 디 바디토 디 투앙아타 디 팡아디카 데 아쿠암불리쇼 몬투 네트 욘소 오디 무디케나 쿠스 바보 바노 바 몬투 아니 프라테르니티 킴보알로 보디 부타이나 노 베난 크리스토 아니 베네디타 바토 아봄보알로 바 반토 본스 바디 바세 무이쇼 모아디바 Ma bene a Cristo, cosomba, mu bacane, un colonda Gesù Cristo, ni Evangelio, uende. Tatu di apa, tu no genila di telegi di lenga, di andonga mu yatuli ombo, tua Vatican. Ueno Jean-Pierre, calongi samuni na Radio Vatican.
1: Pour plus d'informations et de nouvelles, consultez notre site internet www.vaticannews.va.
2: Chers amis, c'est la fin de ce programme que Marie-Josée Mwando-Boisboileau a eu le plaisir de vous présenter. Au revoir et à très bientôt à l'écoute de nos prochaines éditions. Laudetur Jesus Christus. Amen.